꽃이 푸니나. 헤헤헤, 브라코 조선생, 야타 크라바 꽃이 야타. 에이! 뭐가 꽃이 사무이니나, 사무과리 미안하니 체크라니야 니네 야타. 에이, 아예카. 와, 누해, 에이, 우제무니나, 오베다. 미안해, 아우페. 인파운 코 컴퓨 간 안 코지 TV 캐시에마 와 나면야 데네마 오. 매일 인기나 토 랩톱 아까 호 프로젝트 신용 토미 와 매 페비 아마 오. 나 마페 오 삼바 안 소아까 호. 마주 홈 시아타. 에나페. 매 마음 브랜치 워싱 머신. 마이크로웨이브 나 매 GB 아마. 칸이 오페 나면야 마 오. 컴퓨 간아. 에니 팬이 나비 와 호. 엔지 머니 아소베 화사보 마파 0243 1431